세심히 임하옵소서. 격려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친히 공장에서 생산한 과일 단물의 맛까지 보았시고 동행한 일꾼들에게도 맛을 보도록 하시었습니다. 정말이지 천년 심려를 기울이시어 나라의 곳곳의 지방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지방업 공장들을 일도 세워주시고도 인민들에게 차려질 제품의 질을 놓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격려하는 청소 동지의 사랑의 세계가 어려워 저는 그때 눈곱이 젖어든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이에 다시 마신 사랑은 가자 생산실과 기름 생산실에도 계속

그도 올랐습니다. 지방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는 지방공업 공장들을 품들여 꾸려진 그 은혜 정령 이룰 때 없건만 인민들에게 차려질 제품을 두고 그리도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니 저는 그때 우리 민에게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려는 격려하는 청사동지 열망에는 한계가 없고 만족이란 없다는 생각으로 눈금은 뜨겁게 조져올랐습니다. 누구나 스쳐 지났던 단물의 양과 기름의 투명도, 과자들의 색깔 차이도 헤아려 보시고

정의 증진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이 현실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 인민의 당의 정치 일꾼인 저급당 비서들이 현실의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과부로 명시된 조선노동당 제2차 저급당 비서 대회도 우리 당 역사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꾼 특별강습회에서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서의 당조직 건설에 관한 경의하는 처음 비서동제의 독창적인 사상 이론이

주는 한편 생물농약 생산을 늘려 비용의 총피해를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사방약의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창조해온 나날이 군안의 120여 개의 단위가 사비주의 애국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평안남도 회창군이 모범 산림군 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광물 생산 계획을 농추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륜광산에서도 박토 처리를 확고히 앞세우는 것을 증산이 중요 거리로 들어주고 장마철 조건에 맞게 솔비 관리,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솔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산광산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막장별 특성에 맞게 앞선 채굴 방법들을 도입하고

이 네 글자를 새겨보는다면 우리의 눈앞에 오리어옵니다. 2023년 11월 영성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자립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영성의 로동

민당 정책의 생활력을 자기들의 견실한 애국충의심과 완강한 노력으로 실증해가는 우리 시대 개척정신의 소유자 전용들이라.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 많은 강원도 사람들의 투쟁기풍을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삼가 경의하는 총비 서동지에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당이 안겨준 자립자력의 신념이 옥색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용도 따라 더 큰 고름으로 더 큰 변천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민 혼신이 아나운 자랑찬 화폭입니다. 기자와 만난 지방발전 20승 시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전혁철 동지는 지금으로부터 두해 전인 2024년 7월 15일 경애하는 청기소 동지

0: 거기에 모래불이 전부였던 오촌 마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 그대로 라건포로 전변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심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라건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완공은 불과 2년의 로정을 거친 우리당 지방발전 정책이 전국적 판도에서 인민들이 초보적인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로부터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영역에서 확실한 개변을 일으키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1: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시며 정력적인 사색과 헌신으로 조국 번영의 내일을 앞당겨 오시는 절세

안촌시 령천동 사무소 여덕군 초흥기술고급중학교 여덕군 평원기술고급중학교 여덕군 구읍기술고급중학교 여덕군 여명예원의 라군군 운솔기술고급중학교 라군군 여명예원의 라군군 읍사무소 강서구역 고려약공장 강서구역 상하수도 난방사업소 강서구역

경애하는 그이의 이런 고심과 로고 속에 흘러왔기에 우리 조국의 날과 달들은 온 나라 곳곳마다에 인민의 웃음꽃 만발하는 별 천지들이 늘어만나는 세월, 나날이 신심을 도해주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백배해주는 격동의 나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남들은

이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철석의 의지, 인민을 위한 일에는 결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결코 지방인민들에게 수도시민들 못지않은 유족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구상은 지방인민들이 수도시민들과 다름없는 물질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경계란 의지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한 해라도 앞당겨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만짐 후에 만짐을 골머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인군 속도를 도

영웅조선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떠올리신 절세위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부루할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전승세대의 후손답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내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어릴 새벽과 오전 사이에 동림, 회양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문천, 정평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35도씨

평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뒤떨치게 될 휘황한 내일을 소리쳐 부르는 이 가슴벅찬 현실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만짐의 만짐을 기꺼이 떠매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같은 위민 헌신이 안아온 자랑찬 화폭입니다. 기자와 만난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전혁철 동지는 지금으로부터 두 해 전인 2024년 7월 15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심포시에서 진행된

0: 역량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로부터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영역에서 확실한 개변을 일으키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1: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시며 정력적인 사색과 헌신으로 조국 번영의 내일을 앞당겨 오시는 절세 위인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세상이 경탄하는 문명과 복리의 향유

과학기술 인재와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이며 특히 원격 교육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발향시킬 때 대해서

그렇습니다. 무덤 벽체에 새긴 글자와 그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해당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타이의 방콕에 있는 한 술집에서 12일 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서

0: 마지막에 보살펴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에는 교복 단추와 관련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다.
1: 단성극 교복 단추에 깃든 사연.

0: 너 또 단추를 잃어먹어? 어? 아니, 계속! 이긴 어딜지요? 어? 맞아봐라! 이 녀석아! 이젠 그만 엄살을 부리지 못하겠니?
1: 엄마한테 종아리 맞은 게 아프니까 그러지요?
0: 그러게! 또 단추를 떼먹고 들어오면 엄마가 종아리를 친다는 걸 다신 잊지 말라는 거다!

0: 땅엔 단추를 잃어먹고 들어오니 넌 언제님 철이 들겠니?
1: 그래도 축구 경기에서 우리 학교에 이겼는데요, 뭐. 슛거링!
0: 아이고, 넌 정말.
1: 할머니다. 엄마, 할머니였었어요. 할머니!
0: 철이, 넌 그냥 벌을 서 있어. 문은 엄마가 열 테니. 어머니, 지금 들어오세요.
2: 허냐, 철이야?
3: 아니, 그런데 이거 우리 선자가 벌을 서는 모양이다.
1: 엄마가 벌 쐬었어요.
3: 잘못한 게 있으면야 벌을 써야지. 그래, 우리 철이 뭘 잘못했나요?
1: 단추를 잃어먹고

0: 갑자기 경기하게 된걸 어떻게 해요?
1: 그 듣고 보니 그럴 만도 하구나. 서고 바람에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2: 할머니, 그럼 나 이젠 볼안 쏘도 되죠?
1: 하지만 그렇게 너무 벌차게 놀면 안 된다. 어서 바느질이나 가져오너라. 할머니가 단추를 달아줄 테니.
2: 야, 좋구나.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0: 야, 네가 입는 교복이 어떤 교복인지 아니?
1: 네.
0: 그건 어버이 수련님께서 아무리 나라 사정이 어려워도 아이들에게만은 꼭 철따라 새 교복을 해 입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품을 들여 온 나라 아이들에게

0: 를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단추를 생산하는 현장에 나가 봐야 할것 같구나. 이건 우리 처리하고만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시안의 학생들이 입는 교복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
1: 글쎄, 학생 교복 생산을 책임진 어머니에게

0: 교복단추 문제 때문에 왔어요.
1: 예, 우리가 맡은 교복단추는 이미 다 생산해서 넘겨지 않았습니까?
0: 아니, 새 교복에 필요한 교복단추가 아니라 상점에서 팔아줄 교복단추 때문에 그래요. 내 어제 처리 교복단추를 사려고 상점에 나가봤는데 수요자는 많은데 상품이 없어서 판매 못하고 있더군요.
1: 아, 처리 그 녀석도 어지간히 벌찬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0: 학생들의 교복 생산을 책임진 내가 찾아오는 거야. 황당하지요.
1: 예.

0: 네 엄마가 말하지 않더냐? 새 교복 단추를 사오면 다시 달아주겠으니 며칠만 그대로 입고 가라고. 그런데 뭐 짝짝이 단추를 단 옷을 입은 게 창피하다고? 아, 학생이야 뭐니 뭐니 해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걸 창피로 여겨야지, 어?
1: 초리 학생, 할머니 말씀을 새겨 들어요. 학생에게서 제일 부끄러운 건 짝짝이 단추를 단 교복이 아니라

0: 다리나 떨어진 교복을 입고 있었고
1: 아니
0: 다른 아이는 교복 단추가 아닌 다른 단추를 단 교복을 입고 있었지 않소?
1: 예
0: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고 그래서 학생들의 교복 단추 생산 문제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신 게 아니겠소?
1: 아니 어버이 수령님께서요
0: 그래서

0: 야, 국장 동지, 학생 교복생산을 끝내고 어제부터는 학교들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1: 정말 수고들 했어요. 이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기념일인 4월 15일 전까지 학생들에게 교복을 빠짐없이 다 입힐 수 있게 됐구만.

0: 아니 걱정놈지.
1: 예?
0: 저기 학교를 다녀오지 비어. 웬 사람들이 저렇게.
1: 정말? 아니 저기 달려오는 게 우리 절의 담임 선생님이 아닌가.

그렇게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바로 교복 단추를 때없이 달아줘

병역의 여론,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 세계를 이어올리는 인민의 성가,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7시 보도, 18시 인민이 바라

혹시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38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인생과 조국, 20시에 보도, 20시 13분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켜 주시리요.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종기일기 예보, 22시에 보도,

보도입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조국에서는 무수한 고난과 형언할 수 없는 도전들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국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졌으며 우리 국가는 년대를 압축하는 기적들을 연이어

0: 구사 리현숙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중요한 청식선지의 혁명사상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방위적 공간에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 단위로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는 방략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사상, 국가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질 때 대한 사상,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건설

0: 헌영 경제에게 여성 근로자가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평양장에서 군중들이 조종 도나라 깃발과 꽃다발을 흔들면서 중국의 보트를 환영했습니다.
1: 우리나라를 공식 진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인민

김종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 동지, 외무성 부상 김영수 동지, 도시경영성 부상 강초로 동지가 중국 측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겸 비서장 왕동봉 동지, 중국공산

가정에 화목을 꽃피우고 이르심의 대가정의 아름다운 향기를 도해주는 미덕과 미풍의 체현자가 되며, 지극하고 다심한 사랑과 정, 대바르고 원칙적인 교양과 모성애로 자식들을 당과 서국의

의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와 여명조항위원회 일꾼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주체적 여성운동의 강화 발전에서 중요한 도약의 계기로 된 영광에 대해 참가하여 받아하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소중히 간직하고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입니다.

0: 건설 시공용 진승강기, 초고층 벽식 건물의 최적 설계 방법을 비롯한 논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 그다음 러시아 대통령 블라지미르 푸틴이 13일 인민전선 연단

떡씨, 삼십 떡씨, 강계 17 떡씨, 31 떡씨, 원산 23 떡씨, 27 떡씨, 함흥 21 떡씨, 30 떡씨, 청진 19 떡씨, 27 떡씨, 해산 15 떡씨, 30 떡씨, 남포 23 떡씨, 30 떡씨,

남은 율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탕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기념비적 창조물로 빛나는 문주와 인민군 율사 추모탑, 군상들을 비롯해서 조국해방전쟁 참전율사의 한 점의 상징물, 하나의 묘비, 한 평의 잔디밭에도 친히 도안도 그려주시고 럭지 면적도 누리도록 하시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신 우리 청비자동

아베손 등 직장, 진성 합작회사, 최육성 의약품관리소, 청춘거리 배구경기관, 216예술교육출판사, 농업과학원 농업토지자원연구소,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문수식당, 광복결혼식식당, 대동강외교단회관.

의학대학 부학장 엄성남 동지, 평양의학대학병원 연구사 전주영 동지, 평양출판인쇄대학 당좌장 당은경 동지, 평양외

동맹 제11차 대회에 참가해서 꿈결이도 빚고 싶던 경려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받아하는 경원군의 청년동맹일꾼은 그 사랑 그 믿음에 실천적 성과로 보답할 맹세를 다짐하며 군 원료기지 사업소로 보내줄 것을 청년동맹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청진시, 무산군, 오랑군, 경성군의 청년들은 지방이 흥하고 변하는

소환이 전력부문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수력 구조물, 성변전 설비 등을 깐깐히 보수 정비하고 조수지들의 수위 조절을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가중통신 연락체계를 철저히 세워 지휘의 신속성을 담보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동원될 수 있는 긴급구조대, 의료대의 영향을

도시 30도시, 청진 19도시, 27도시, 해산 15도시, 30도시, 남포 23도시, 30도시, 라선 19도시, 26도시, 개성 23도시, 30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내일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9일에는 평양 평송 사리온 남포시에서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희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원산 함흥 개성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손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0일에 평양 평송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경남은 김종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

우리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자신께서 바쳐주신 심혈과 노건은 다 묻어두시고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강원도 인민들의 힘과 재능, 애국심을 온 나라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격려하는 총비소동지.

이를 산조하고 전당 전국이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 방식이라고 신조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에서 식료공업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귀중한 쌀을 찾아

수지 장식 합판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 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100점 만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날 밤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단장에 들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에 세용의 무게도 전차의 신조를

몸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수도의 여객수송 문제 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시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우리 인민들이 낡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하시며 기쁨 속에 밤길을 달리신 경의하는 송비서동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민들에게 맛좋은 고기와 우유를 먹이시려 온화한 종합목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송비서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더위 속에 그 일을 모시게 된 죄송스러운 심정

0: 청령은 이런 모세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1: 그날 일꾼들과 다정한 인사를 나누신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족갈품이 공업화를 처음 개척하였는데 어떤가고

최원희 동지의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조종입니다. 정녕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2018년의 삼복절 강행군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과 정으로 이어진 위민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어찌 삼복절뿐이겠습니까? 인민을 요람 속에 재우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엄동소란의 대소한 계절에도 논보라 강행군길을 헤치시며 인민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 비서동지.